안 가정어 앙바이 그릉나 바기도 삭탈레니 똥카나 하니 제니 따꾸테 미국성 피아바 몽서스 개빙몽 응카나 엄분 바기노 그릉 허리마양이 똥카다 부부어 가이 엄분 바기 따복 어 저라워 파이디 양 살중 너럭 그릉기 양 보바이게 살중 꼭 살중 시네 인가이 기샤 르짜 뽕카나 라이네